You know I never met a shorty like you. 하루온종일 I've been thinking about you. 빈틈이 없지 언제나 아름다운 look도 품위가 느껴지는 너의 말투. 새하얀 피부톤 검은색의 long hair and your ooh ooh yeah. 메이슨 마젤라 on your top.